0: 그룹 계속 하드 차크 계속.
1: 응. 미 아까 돈키를 찬 스테이피 오케이. 미들아 빠레 고르도 브라치 다 나치. 마스 야브 가솔리나 게니 슈페.
2: 부엔 프로그라마 señor Casadovia. 부엔 프로그라마 señor Casadovia. La botana de Casadovia. Se la está reventando tirando la casa por la ventana. Muy buen programa señor. Saludos y mucho éxito de parte del señor Enrique. Del señor Don Enrique.
1: Gracias Don Enrique.
3: La botana.
1: Bueno, tengo pendiente estas dos rolononononononas. Así que vámonos con la primera. Dicen que con esto persignan el piso. Pero yo creo que se persiguen, bueno, antes de que entren a su casa, verás.